0: 누구이든 언제나 내 맘 너에게 있어 So baby please don't feel like a burden
1: 원하지 마셔 원하지 to call 볼로볼로니 나뜨지 마타크도 타타 one chance Mr. Yellow 그 hard love 君の出よ 明日 해를の다로카 낯에마다 忘れないんだ 最後に教えてくれた 戻らない幸せがある

그래도 쉬, 스피커에 선 브루노 올라왔어 높이 우리 빼고 난 모두 조금씩 내리는 비 움직이는 와이퍼 음악과 다른 BPM 박자가 엇갈려 요즘은 모르겠어 내가 뭘 원하는지 무대 오르는 것만으로 행복하던 시절은 이미 여기만 해 아니 everything is blue 길을 밝히던 조명이 모두 멀어지는 걸

0: Driving on the highway, 저 멀리 어딘가로.
1: Yeah, yeah, yeah. Yeah, yeah. Baby, let's drive in the night. Club 안은 불편함으로 와 박스.